0: சின்ன பையனும் பதவி கிட்ட முடியும்
1: ni ci bu ci taw ak ci bu ci taw ak
0: 그러니까 좀 특히 완전 위험할 때 지금도 우리의 미끼리 인간성교 세단 그린무공료 그린무공료 한국에 살짝이 암수가 아닌데 그때가 들어본 불구적반에 나도 암수하겠소 모든 미끼모 월박한 기가 그린지 지지되는요 관계자의 정보기 미끼 그리고 미